0: 풀어온 헤트로디움을 스테미로 쭉 미스터 세미 뜨뜨다 딱 때려대 아나까지 스프라이드 풀어 다시 군부는 쪼스 딱디 다스 시세 고려하신 무시거리신 에덕션 도교의 반스 도구 유엔지 포지바이 아프리지 구프라운디스 사스도 메기 에덕션 비스후 크레디부 힘으로 휴부 가벼워지만 뜨니 레디오 나이지리아
1: Radio Nigeria, uplifting the people and uniting the nation. The King of Pakistan, Lieutenant General Wade Shaib, Nigerian Army Medal, on behalf of officers and soldiers of the Nigerian Army, cordially invites the general public to the Nigerian Army Day Celebrations 2026, with the theme Protecting the